마마 오토미 기도와 같은 마마 크리스토모 오메냐지마 메팡 포네미 헤메니 예수 아나기 에리에이 아노페이 베드 윗나마 파미야 데오토 마쿠아 Yehovah, me would take us. Ah, Tiasi, oh, yeah, me.